0: 프리내추럴해. 짬문아 짬문아 짬문아 짬문아 짬문아 라디오.
1: 헬로.
0: 오렌지. 아까 봤다 하와사카 뭐야? 니체차 니체차 니체차 초마. 아야. 업데이트 이제 쿠이카라 닌지코요 just 이카라 라디오. 헬로.
2: 왜발에 쿠이?
0: 왜발에 쿠바호?
2: 유세핀 카북.
0: 나니
2: 왕쿠라 베이비야 웬도.
0: 왜발에 문노? 에이. 요게라.
1: 예사.
0: 비엔차부구아라. 왜발에 쿠바하 라디오 비엔차부구아라. 잠문아 잠문아 잠문아 잠문아 만투 모만 이랭겐데